0: 그 빠져 쎄는 숭. 비아르 와 아샤스야노. 아와 위에. 세나 프롬프롬 엔터 호달. 산 어하우니아 마니안수 엔트라 호하베.
1: 아스리아.
0: 네트 비아라노.
1: 호세포니.
0: 특히 니아 우니 무노. 에베 두 베비. 우베 프림.
1: 아베라디 헤마마.
0: 냐미 어디 미라네 예 주마. 나 s a y I'm r u n n i n e s o n e r sooner, sooner, sooner, o b e with him.
2: Amen.
0: And I do. I am Mira. A running by you in the mud.
2: Yes.